유리야, 유리야, 유리야, 유리야. Beautiful. Shall we wake the baby up? Fucking right, we'll wake the baby up.